0: 나 대한민국에서
1: 대한민국에서
0: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